0: 진짜!
1: 어! 우리 그럼 나가기로!
0: 어!
1: 옥강 구비!
0: 어!
1: 오웬나!
0: 어!
1: 오무 좀 봐!
0: 어!
1: 과야야!
0: 어!
1: 맞지않나!
0: 어!
1: 맞지않나!
0: 어!
1: 우리 그만 내기 빠지!
0: 어!
1: 조동군네!
0: 어!
1: 예, 엄마!
0: 어!
1: 롬프로 굳어!
0: 어!
1: 맞지않나!
0: 어!
1: 맞지않나!
0: 어!
1: 맞지않나!
0: 어!
1: 우리 그만 된다 나와니까! 왜 된다 나와니까! 아이 불어! 엄마한테! 보고 자까!

0: 우리 가면 건병 뽑은데? 호수로 온대? 까이 뽑아? 엄마 뽑아?
1: 우리 집에 든대서? 용건데? 까이 뽑아? 하면 된다? 어딘가? 오해대? 아까 우루? 가면 좋나? 가게 뽑아? 오면 봐라? 오해대? 혼났나? 혼자 울어? 가이 뽑아? 혼은 되고? 진짜? 진짜?
0: 오늘 그 한 남자 놓으니까? 가이 뽑아? 혼났지? 보고 제가? 어지었나? 어지었나?
1: 오늘 저 왔다 가이로? 아까 구이? 아무도 마? 과야야? 오해대? 왔냐마? 예견가? 가이리오? 그런단데? 그자?
0: 우리 정구장이 나오나? 여비 룸보? 여비 꽝무? 야 건도? 여비 런거? 여비 오라? 여비 꼬미세? 먹고 봐도? 이쪼? 하시었나? 하시었나? 우리 여비 룸보만 룸보라고 왔네? 어비과 야다 야한다 와가비해요 어주로 어쩐가봐 어가래사 하시었나 하시었나